푸르레 뚱땅 푸르레 뚱땅 푸르레 뚱땅 푸르레 뚱땅 푸르레 뚱땅 푸르레 뚱땅 푸르레 뚱땅 푸르레 뚱땅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이야 이름을 들어봐라 이름은 감히 허람탕이라 두꺼비 쓸게 새새끼 발톱 각각장말 서대하고 빈대 오조 하루살이 쓸게 신구름 단지에 그나 숨을 붓고 번개불에 얼른 번듯 때려 그림자 수건으로 약을 짜 먹이면